0: 내 비도 미워 세웠다 떼어서 만들 비도 잘 만어
1: Mezcla perfecta con Dani Michel, gordito cachaquero.
2: ¡Achulina!